0: 따따. 나 마보코 나 요. 나 존기시. 몰리 모난가이.
1: 당고 모콘지 야바소다 아모나키 마캄보 오요 아쿠미사키
2: Nzambe. 로쿠무 나 Nzambe. 솔로 모토 오요 아살라키 셈보.
1: 요세프 야리마테요 모토 나 셈보 페 모코 나 방간간 Nzambe. 카시예 아세펠라키 나 모카노 나 방고테. 아케이 파이 야 필라토 코센간 조토 야 예수 포바티아 양고 나 쿤다 얌보 사바타 에반다.